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켤까요? 김형술. 라디오를 켤까요? 차창 넘어 빠르게 지나가는 별들 무심하고 황급히 어둠 쪽으로 숨는 나무들. 하나도 불러 세울 수 없으니 라디오나 켤까요? 지상 어느 집으로든 가 닿아 있을 이 길의 끝까지 꽃을 뿌리듯 못을 뿌리듯 미친 말들을 흘려놓을까요? 내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또 내 것이며 모든 이의 것인 속삭이는 비수들. 나 섣불리 말을 가져 너무 많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어느 집도 환해지지 않았고 어느 상처에서도 꽃피지 않아 귀를 닫고 혀를 베어버린 채 말들의 집인 세상을 떠나는 바람을 쫓아 떠도는 길. 딱딱한 확신으로 키가 자란 말의 얼굴 들여다보며 내 안에서 낯설게 거닐고 있는 말 저편의 말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며 겹겹 어둠 위에 바람이 새기는 침묵의 문장을 해독하려 하는데 슬픔을 끌까요? 헛된 꿈을 지울까요? 차를 세워 길을 멈추고 서늘이 천상의 말 다스리고 있는 별들이나 모두 불러내릴까요? 그저 라디오나 끌까요?

여러분, 2006년 개봉되었던 영화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 스타를 아시나요?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멋지게 호흡을 맞춰 보는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던 영화. 한때 최고의 가수였던 최곤이 원주에 내려가 라디오 DJ를 하게 되는데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 첫 방송. 라디오에 관심 없던 영월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듯 최곤이 처음 틀었던 곡인 크게 라디오를 켜고는 일상생활 속으로 묘하게 파고드는 락 음악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죠.